같이 연요미 회복의 명령을 우라지.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다 양칸 체에서 진대케 에베마 이걸로 야매 야우라니 사미파 우라니 샤치라우 사미파 우수오 사미냐니 데이 아아

엄마의 나양 주리한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Abraham, it's us. We worship you, Lord.